0: 우리 세운 마민군 안치, 우리 세운 마민군 안치.
1: 나이로비. Bringing a fresh breeze in your airwaves. This is Truth FM. Truth worth finding.